빌사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박서정의 피와 당신, 헤이즈 비도 오고 그래서 에픽하이 우산 청해 주셨어요. 비에 관련된 노래들로 선곡을 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토버님, 부산은 비가 옵니다. 단비라고 해야 되겠죠? 오랜만에 내리는 거니까요. 그 바람에 에어컨 선풍기 없는 시원함을 만끽하는 아침입니다. 그런데 재난 문자는 많이 오네요. 하천 출입 통제에 대한 사항들이네요. 시원한 빗소리와 함께 오늘 잘 버텨내 봅시다.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오랜만에 내리는 비라 반가운 마음도 있겠지만 재난 문자가 계속 올 정도라면 빗길이나 주변 상황은 꼭 조심해야겠네요. 그래도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아침이라니 잠시 찾아온 여유는 마음껏 누리면 좋겠습니다. 창밖 빗소리 들으면서 한 주의 피로도 조금은 씻어내고요. 어느새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리하지 말고 잘 마무리하고요. 즐겁게 주말을 맞길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오는 곳에는 하천이나 위험한 곳 가까이 가지 말고요. 안전 잘 챙기시고 편안하고 기분 좋은 금요일 잘 보내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청해요. 아우, 어제 너무 피곤해서 신곡을 받다가 잤더니 아침부터 마저 받느라 이제야 받았으니 살포시 들어봐요. 피곤하시죠? 꾹꾹 안마해 드리며 잘 들어요. 소수빈에 가지 말라고, 김기태의 나무가방, 건희의 내가 그 벽을 허물게. 김기태 노래가 보니까 나무가방이 피처링이 이연복이 아니고 스토리바이 이연복이군요. 이연복 셰프의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나무로 노래로 만들었나 보죠. 근데 왜 철가방이 아니고 나무가방이지? 예. 어제 많이 피곤했군요. 방송을 그렇게 오래 했으니 당연히 그럴만했죠. 신곡 받다가 그대로 잠들 정도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을지 짐작이 되네요. 그래도 아침에 마무리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좋은 곡들 함께 들어보네요. 이렇게 챙겨주는 마음만으로도 든든한데 아침부터 안마까지 해주니 오늘은 피곤하다는 말도 못하겠네요. 장미님도 어제 못 잔 잠 조금씩 보충하고요. 오늘은 8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았는데 뭐 주말이라고 편할 일은 없겠죠. 그래도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랄게요. 오늘도 화이팅!

오늘 마지막 사연이네요.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박현서의 지나갈 거야, 백아연의 아프고 화나고 미안해, 시아의 사랑의 인사 청해 주셨습니다. 토보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 공란 다녀갑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이가 아프시다고 하시길래 이따가 시간 여유 좀 있는 오후에 치과에 같이 갔다가 와야겠네요. 토보님 즐겁고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네, 바쁜 중에 짬내어 들러줘서 고맙습니다. 어머니께서 이가 아프시다니 걱정이 되겠어요. 오후 시간에 맞춰 함께 치과 다녀오면 마음도 한결 놓을 것 같습니다. 진료 잘 받고 어머니도 얼른 편해지면 좋겠네요. 오늘은 8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달려온 만큼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주말에는 조금 여유로운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꽁치님도 오늘 즐겁고 안전한 하루 보내고요. 바쁜 일 할 때는 무엇보다 안전 잘 챙기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여러분께서 주신 모든 신청곡 사연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방송 10시부터 12시 방송 달빛사랑님 방송입니다.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요. 달빛사랑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네. 정해주셨던 모든 신청곡 사연들은 다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방송 오늘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군요. 오늘 3시간 방송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빛사랑님 방송입니다. 10시부터 1시까지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곡 듣고 엔딩으로 오겠습니다.

너도 마저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퉁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는 파밀리아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됐네 그래 난 누군가의

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불금이네요.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달려오셨고 어느새 8월 한 달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일들 잘 마무리하면서 한 주의 피로도 가볍게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가족과 함께 또는 편안한 나만의 시간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면서 여유로운 주말 보내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8월의 마지막 금요일 기분 좋게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한우로스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달빛사랑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한우로수 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인간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홀로 살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죠. 누구를 만나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 삶의 질을,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나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우연이든 필연이든. 사람은 끊임없는 만남을 하며 살아갑니다. 항상 고운 인연, 즐거움과 행복 늘 함께하는 함호수가 있습니다. 늘 함께하는 시간들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날씨는 흐려요. 비 오는 지역도 많죠.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아마도 태풍은 좀 비껴나서 비를 많이 주지 않고 적당히 내려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로서 가족분들은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저 달빛사랑이는 지금부터 1시까지 3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우리 긴 시간 동안 함께 해보아요. 우리 터보님 야근하고 와서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같이 박수. 수고하신 터보님께 다같이 박수 보내드리면서 오늘도 즐거운 방송, 행복한 방송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인연으로 서로들을 만남과 그리고 또 만나지 않았어도 글과 모습으로다가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은 언제나 그 인연을 소중하게 여겨서 저 달빛을 사랑이와도 함께 한 인연을 소중히 여겨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생활이 즐겁고 조금은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욕심인가요?

네, 저는 오늘 1시까지예요. 아주 여유롭게 방송할 수 있습니다. 뭐 2시간도 여유롭긴 하죠. 그렇지만 1시간 더 누르니까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러실 거죠? 안 그런다고? 그럼 안 돼. 신청난 올라왔어요. 우리 꽁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아의 퍼플, 그리고 키키의 팝오프 팝오프, 하이키의 행복합니다.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엄마가 어젯밤에 이가 아프시다고 하셨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여쭤보니까 괜찮다고 다음에 아플 때 병원 가자고 하시네요. 습기가 좀 있고 무더워지기 전입니다. 빨랫감이 많이 쌓였는데 좀 더 날씨 좋아지는 날에는 빨래를 해야겠네요. 달빛사랑님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며 자유롭게 편안하고 행복한 오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은 아파도 그걸 잘 숨겨요. 그리고 아주 많이 아프지 않는 한 거의 참고 계시죠. 근데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억지로라도 모시고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더 큰 치료를 받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틀 갈 거, 3일 가고, 3일 갈 거, 4일 가고, 이렇게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아프면, 진짜로 많이 아픈 거니까. 오늘 습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비가 와서 그런가 봅니다. 저는 비 오면 빨래 잘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건조기에 넣으면 되잖아요, 빨래를. 근데 그 건조기에 넣는 게 싫어요. 건조기에 끊을 때 그 이상한 냄새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 특유의 그 냄새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서 저는 건조기를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흐리면 될 수 있으면은 빨래를 안 하려고 합니다. 뽕치님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저는 엊그제 해가 좋을 때 다 해놔서 조금 여유롭습니다. 우리 꽁치님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얼른 병원 빨리 모시고 가시고요. 습한 날씨지만 건강하게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주말은 더더욱 멋진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날씨가 덥고 습해서 에어컨을 틀었더니 조금 시원하게 조금 낫네요. 그죠? 아, 에어컨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에어컨 만든 사람 정말 짱입니다. 그죠? 신청란에 우리 낯설었게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신청란 다녀가 주셨습니다. 원어원의 활활,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태민의 윈트, 불금도 졸리네요. 점시간 기다리며 잘 들어요. 아아 슝 보네요. 힘내봐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낯설었겠니 언제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졸립다고 하는데요. 많이 피곤한가 봅니다. 주말은 편히 쉬고요. 그 어디도 가지 말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분타하는 금요일, 불타게 보내지 말고요. 편안하게 보내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우리 낯설었게님 아와주셨죠? 저는 딸기라떼로 전해드릴게요. 딸기라떼가 맛있더라고요. 한잔 전해드리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신청곡 나갑니다. 누구 노래? 옥주연의 열리지, 정은지의 그대란 정원, 바다의 VIP, 주얼리의 슈퍼스타. 이렇게 세 곡, 네 곡 청해 주셨어요. 와우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나가기 전에 사연 남겨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장방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뵈어요, 사랑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시는데, 수고한다고 해주셨어요. 우리 와우님 치과 치료 받으시러 가신다고 했는데, 잘 다녀오시고요. 날씨가 많이 습합니다. 건강하시고, 불타는 금요일. 주말길은 더더욱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아주 신나는 곡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와우님 신청곡으로 두 곡은 발라드, 두 곡은 신나는 곡으로 함께 해주셨네요. 덕분에 잘 들었고요. 신청란에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에픽하이의 비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프리스타일의 와이, 지스팍에 나 가기 싫다.

준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하기 싫죠. 아니 일어나서 나가기 싫죠. 나가고 싶대. 근데 막상 나가고 나면 또 잘 돌아다니고 저도 그렇기는 해요. 그거를 아마 글을 소재로 해서 글을 쓰지 않았나,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달빛 언니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보고 싶었죠 하셨어요. 제가 그저께구나 갑자기 컴퓨터가 안 돼요. 동그라미가 그냥 계속 돌기만 하고, 알고 봤더니 저희 신랑이 컴퓨터를 발로 찼대요. 전 그것도 모르고. 오늘 오후에 아들도 나도 감기 덜 낫고 비염이라서 병원 약지르러 가야 되는데 비가 와요. 심하게 때리 부어요. 내일은 토요일이라서 오전 일찍 가야 되고, 그래서 오늘 가려고 한 것인데 어찌 갈까요 하셨어요. 우산에 가방에 아기 안고 무거운데 비까지 내리니까요. 울고 싶네요. 내일부터 주말이에요. 3시간 열심히 달려보고 주말에 푹 쉽시다. 언니도 나도 아자아자 하면서 다녀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애기 띠 없고 가방은요 옆으로 매지 말고요 등으로 매는 걸 배낭으로다가 해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우산 들고 가방 들고 가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비까지 내리니까 도와주지 않네요. 우리 정민이 엄마님 너무 힘들어서 어떡합니까?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엄마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신랑이 발로 걷어찬 걸 모르고 컴퓨터 안 되고 투덜대고 막 그러고 있더니 나중에 그제서야 내가 발 이렇게 하다가 바로 찼어. 제 컴퓨터하고 우리 신랑 컴퓨터하고 이렇게 나란히 컴퓨터가 있거든요. 제 오른쪽에 신랑 컴퓨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제 본체를 내비뒀어요.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하다가 다리를 제가 컴퓨터에 안 앉아 있으면 다리를 제 의자를 끌어당겨서 옆으로 놓고선 그러고 영화를 보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발로 툭 찼나 봐요. 컴퓨터가 예민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현상이 일어났나 보다. 덕분에 우리 아들내미가 전에는 저도 잘 고쳤는데 요즘에는 제가 그거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내미 보고 해달랬더니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부속을 다 뺐다 꼽았다 하면서 겨우 고쳐놨습니다. 안 되면 뭐 사주겠죠 뭐. 우리 정인이 엄마님 멋진 주말길 되시고요. 늘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0: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어.
1: 네, 이 노래 예전에 아주 엄청 오래전에 많이 듣던 노래인데요. 뚜비님께서 신청곡 해보아요 하면서 청해 주셨어요. 김수철의 내일, 서영은의 혼자가 아니나,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안녕하세요, 달빛사랑이. 오늘도 좋은 노래 잘 들어요.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들려주시고요. 행복한 주말 잘 보내세요 하면서 서영은의 혼자가 아니나 이렇게 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김수철의 내일이란 노래를 청해 주셔서 제가 산울림의 회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

네. 덕분에 노래 잘 들었습니다. 노래들 참 좋죠. 꽁치님께서 김동률의 동화, 이무진의 라일락, 진의 이 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신청합니다. 달빛사랑이 이른 시간 점식사를 했습니다. 새벽 3시 20분에 아침을 먹어서 우와 이건 아침이 아니라 기분전환 겸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잠시 대기하면서 시간을 보내야겠네요. 달빛사랑님 좋은 시간 쭉 이어가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BTS의 진이 이 밤이라는 노래를 처음에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가 아직 선공개되고 앨범으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찾아도 안 나오길래 부탁을 했더니 이만별의 비가 오면이라는 비가 오는 밤이면이라는 노래를 다시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꽁치님 점심 맛나게 드셨다니 이른 점심 이따가 간식 드시고 좀 이따가 또 저녁 드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행복한 주말길 되시기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신창란에 우리 필사마님께서 다녀가시는데요. 허각 정은지의 짧은 머리, 서인국 지하의 이별 남녀, 그리고 진영 유성은의 I'm in love, 이렇게 세 곡을 청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직 준비를 못했어요. 노래가 먼저 나가는 바람에. 이 노래 듣고 노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랑이. 부산은 폭우가 내립니다. 하천은 출입금지. 시원해서 좋긴 한데 비 피해는 안 나야 될 텐데요. 하여튼 시원한 빗줄기를 바라보며 발라드를 청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에용 에용. 정말 정말 비가 저기 없는 곳에다 이렇게 내려주면 너무너무 고마울 텐데요. 또 내린데 또 기름 분 듯이 조금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자꾸 피해지 여기 있는 곳에 비가 자꾸 내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부산은 또 폭우가 내린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비 피해 없기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불타는 금요일인 거죠? 점심 만나게 되시고 5시간 편안하게 즐겁게 주말은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지금은 점심시간. 밥쉬의 여인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꾸벅. 식사하고 계신가요? 드셨나요? 아직 못 드셨나요? 식사하실 땐 배볼록하게 맛나게 드시고요. 오후 시간은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배볼록하게 드시고선 어떻게? 아, 잘 먹었다. 배 통통 두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자들은 조금 봉이 흉하니까 그냥 살구머니 하시는 거 아시죠? 약간의 내숭이 필요한 여자들입니다. 배 튕길 때는. 남자들 마냥 쿵쿵 이렇게 뚱기지 말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저 혼자 신나서 웃었네요. 하늘에서 가족분들 점심 만나게 드시기 바라고요. 오후 시간은 더더욱 즐겁게 행복하게 하늘에서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방송은 사랑과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곳 하늘호수에서 진행해 달빛사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낯설어깨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G.O.D의 프라이데이 나이트, 그리고 태양의 링가링가, 2PM의 미친 거 아니야? 곧 밥시에 잘 들어요. 남은 시간 힘내시라고 바깥에 쉬움 보내요 하면서 다녀가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움이 가득하시고요. 멋진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달빛사랑인데 신청곡 마감했어요.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흑장미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함께 노래 두 선호곡 넉넉히 해서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

되시기 바랍니다. 흑장미님도 저랑 같이 3시간 동안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이서운의 서방님, 고릴라의 영원토록, 그리고 한 곡 더, 무슨 곡을 전해드릴까? 맞춰보십시오.

어제는 지울 수 없지만 오늘은 새롭게 쓰는 건 가능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죠. 오늘 하루도 그 용기를 벗삼아 이 시간 함께하는 하늘로서 가족분들, 저 이제 노래 몇 곡만 전해드리면 몰라갈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투윤이 부릅니다. 24분의 7, 그리고 스테이시의 SF 함께합니다.

네, 이제 달빛사랑이 몰려갑니다.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엄청 엄청 오랜 시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3시간 동안 함께하는 동안 즐거우셨나요? 저는 좋았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도 들어보고 그리고 신나는 노래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또 너무 좋아서 넋놓고 있을 때도 있었고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제 시간에 신청곡 해주시고 그리고 추천 다녀가 주시고 그리고 선물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꾹꾹 전해드립니다. 아무것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하루라도 마음은 조금씩 회복되는 중입니다. 잘 헤지 못한 순간보다 버텨낸 시간이 더 길었다는 걸 잊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잘하려는 다짐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했다는 안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마음을 재촉하지 말고 숨이 편해지는 쪽으로 천천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불타는 금요일 행복하시고요. 주말은 더더욱 멋진 날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충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목을 약간 쉬게 한 터라 오늘은 좀 낫죠? 자, 우리 달빛사랑 언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저의 짐을 덜어주시느라 한 시간 더 고생하셔서 네, 병원에도 가셔야 되는데 오늘 비 소식 있어요, 언니. 우산 꼭 챙겨서 조심히 다녀오시길 바래요.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여러분 이제 1시부터 4시까지 오늘도 조금 긴 시간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신나는 곡으로 출발을 했어요. 이제 제 방송에 익숙해져 가죠. 저의 오프닝 곡들은 거의 AI 곡들로 네, 출발을 합니다. 조선힙합 신곡이 나왔길래 들고 왔어요. 콩닥콩닥. 네, 5집 앨범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곡 전해드렸고, 너와 나의 여름지도라는 곡과 잘못 눌렀어. 노래 재밌네요. 잘못 눌렀대요. 끊지 말아요. 자, 노래 두 곡 더 전해드리고 올게요. 100원이 우주였어. 제목이 참 우주가 100원이 아니고 100원이 우주라 무슨 뜻일까요? 가사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죠? 은하유의 눈이 부셔서 그래까지 두 곡 더 전해드려봅니다.

오늘 방송이 3시간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신청곡이 올라와 있어요. 좀 천천히 갈까요? 늦게 하나 천천히 가나. 네, 이 시간에 방송하면 한 번도 올리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세 곡 더 듣고 올게요. 이번에는 네, 좀 잔잔한 곡으로 YS1 너는 아직 내 안에 산다. 기억은 왜 다정할까? 라는 곡도 준비했고요. 설민의 그대 없이 흐르는 하루. 아니, 요새 제목들 보면 왜 이렇게 다 시적이죠? 제목들로 시를 하나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가사도 어떤 거 보면 되게 재밌기도 하고, 직설적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시적이기도 하고, 네, 이게 예전보다, 음원을 만드는 그게 좀 많이 쉬워지고, 또 직접 노래를 안 부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막 음반을 만들고 내고, 유튜브에 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글을 쓰는 것도 많이 방식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니지, 그런 게 많이 밝혀지는 거겠죠. 여튼 이렇게 새곡 준비해드리고 바로 여러분들의 신청곡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애절함까지 같이 갖춘 AI. 이 노래 정말 좋죠? 네. 필사반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육장님. 부산은 비가 왔다 갔다 하는 날씨입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메뉴에 목살구이가 나왔더라고요. 아니, 거기 병원은 부장가 봐요. 점심으로 목살구이를 주다니. 정말 좋네요. 그래요.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을까? 아니면 카레를 할까? 카레는 내일 해 먹을까? 오늘 너무 습해갖고 오늘 저녁에 해놓으면 또 안 끓여놓으면 상할 수도 있어서 내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소고기가 두 팩 남았는데 아직 못 먹고 있어서 네, 오늘은 그걸 먹어야겠어요. 고기의 힘으로 남은 금요일 잘 이겨내봅니다. 뭐 이것저것 다 잘 먹는 우리 필사마님인데 먹는다고 할 때마다 자꾸 생선이 싫다고 했던 그게 생각이 나서 젓가락질 잘해서 생선도 잘 발라먹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새로 나온 신곡들이죠. 소수빈의 그건 바로 사랑이었지, 송하의 행복한 날을 이거 2026년 버전. 근데 송하애가 이 곡은 요번밖에 안 부르지 않았나요? 네, 2026년 버전은 뭔지 모르겠네. 그리고 안예은의 노행설까지. 이게 어제 나온 곡이죠, 어제. 제가 이틀 신곡을 같이 받아갖고, 어젠지 그젠지 헷갈려요. 네, 어쨌든 신곡, 새곡 준비해서 바로 전해드립니다.

이런 노래 진짜 별로입니다. 신곡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틀었는데, 안예은의 이번 일곱 번째 남양 특집 시리즈라고 하네요. 다음부터 이 노래는 안전해드릴게요. 나스로케님 다녀가 주셨어요. 공찬의 폴링 포 유, 비어네이퍼 막내 우리 공찬이, 비어네이퍼 신우 솔로의 무중력, 신우가 비주얼이긴 하죠. 비주얼을 맡고 있지. 잘생겼잖아요. 왕자 같아, 그죠? 산들의 한 걸음만 더, 산들은 메인 보컬 맞죠? 바로는 메인 래퍼 진영은 하시면서, 진영은 리더. 나스럽기님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죠? 진영은 리더면서 만능이죠. 멘트고 추천 바로 진영의 하얀 겨울 해주셔서 바로 하얀 겨울 틀어놓고 멘트합니다. 잠 깨고 잘 들을게요. 오늘도 힘 하시면서 웬일로 이렇게 또 예쁘게 비어네이퍼, 네, 각각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지 몰라요. 잘 들을게요. 고마워요.

0: 처음 너를 본 그
1: 하나같이 어쩜 이렇게 노래들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비어네이버 제가 팬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좋네요. 그죠? 자, 우리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치과 다녀왔어요. 치과는 예약을 해도 제 시간에 받아본 적이 없네요. 치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병원이든 다 예약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제 시간에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교수님들도 1시 반부터 진료인데도, 그러니까 오후 진료가 1시 반에 딱 안 오시더라고요. 아니, 1시 반에 오셔도 뭔가 또 준비하고 하는 시간이 있어서 1시 반부터 진료를 시작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튼 제 시간에 진료를 본 적이 거의 저도 없는 것 같아요. 검진하고 스케일링하고 왔어요. 개운하네요. 스케일링이 개운하다고 하시는 우리 와우님은 잇몸이 튼튼하신가 봅니다. 저도 스케일링을 여러 번 받아봤지만 그 중에 개운하다고 느낀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치과를 가서 가야 되는데 그 치과가 너무 멀어요. 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군데라고 말하는 게 낫겠죠. 전에 상도동 살 때 거기 있는 치과만 저한테는 되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밀린 집안일 해야겠어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장미님 하시면서 윤성의 미소, 정홍일의 그늘, 벤의 안갯길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세 곡의 신청곡 모두 준비했어요.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듯 여기는 그렇게 내리고 있는데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금방 그칠 것 같진 않네요.

우리 진영은 못하는 게 참 없죠. 벤의 이 노래를 우리 진영이 프로듀싱 했다는 거. 만능입니다. 만능. 다음 사연은 우리 시안님 다녀와 주셨어요. 흑정민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만 버티면 다음 주부터는 좀 풀린다고 하네요. 날씨가 좀 시원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마이크가 왜 이러죠? 네. 30도 정도로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낮엔 또 덥겠죠. 그래도 밤에만 좀 시원해도 살 것 같아요. 걷기도 좀 하고 날씨는 시원해지는데 방송국은 아직도 흐림입니다. 방송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어요 요새. 이제 좀 어떻게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계속 신청곡이라도 들으실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은 병원에 가는 날이라서 네, 하루 종일 음악만 진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집에 없는 날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저도 없고 타비님도 출근이고 다 그래서 진짜 러시로 돌아갈 것 같아요. 신청하신 곡 단칸방 로맨스의 수평선 언더더시의 효린, 효린의 차마 그리고 박혜원의 노래까지 모두 준비해서 요새 이 노래 되게 좋으신가 봐요. 박혜원 노래 자주 신청하시네요. 이렇게 세 곡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정말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2시 34분을 지나고 있어요. 꾸민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잠시 바쁜 관계로 후다닥 다녀갑니다.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우리 꾸민남님 비가 많이 와서 어떡해요. 비가 오다 말다 그러긴 하는데 되게 많이 올 줄 알았거든요. 금방 그치네요. 이제 또 내일까지 비가 온다 그래서 이게 한번 왔다 그치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닌 것 같긴 해요. 신청해 주신 곡 윈터의 여름의 속도 귀인의 파도 위를 달려 장은지의 이런 게 사랑인가 봐까지 신청해 주신 곡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비 올 때는 비가 올 때 달리지 않더라도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조심 운전하도록 하세요 하셨죠? 다치면 안 돼요.

오늘은 전국이 제주도를 빼고는 거의 비가 예, 써나기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밥 먹

흐러 나가셨다가 생쥐꼬리 될 뻔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계시겠죠. 네, 그 중에 한 명인 꿈이 행복한 공간님께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나갔다가 생쥐꼴로 돌아오셨다고. 생쥐꼴이 될 뻔했다고 그랬나? 됐다 그랬나? 제가 이렇게 까박까박 합니다. 네, 비가 갑자기 이렇게 그냥 조금 오는 것도 아니고 폭우처럼 쏟아지니 작년에는 한여름이 그랬던 것 같은데 가을이 다 돼서야 이렇게 폭우가 오니 큰일입니다. 그죠? 거미의 바람, 이보람의 텅 빈 거리, 그리고 어반자카파의 코끝의 겨울 신청해 주셨어요. 모두 준비 전해드립니다. 네, 얼른 씻으셔야 할 텐데 회사라서 어떡해요.

3시간 신청곡은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 4시부터는 우리 악마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거고요. 남은 신청곡은 3분께 남아있어요. 비주맘님 다녀가 주셨네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일주일이 슝 하고 지나간 느낌이에요. 하늘호수와 함께해서 그런가 봐요. 저는 한 주가 긴데 우리 비주맘님은 한 주가 짧군요. 근데 말이죠, 중간에 하루씩 이렇게 방송을 그 편성표를 하루씩 음악만 전해드리던지 아니면 저 혼자 하던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일 개념이 좀 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벌써 금요일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남은 시간도 하늘호수와 화이팅 하시면서 타피안의 어른이 되어가는 소년은 그리고 김장훈의 소나기, 도경수의 팝콘까지 신청해 주신 곡 모두 준비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이번 주말은 29, 30, 31일 월요일까지 인라이브 젤리 이벤트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신청곡만 전해드리던지 아니면 신청곡의 멘트를 하던지 할 거니까 오셔서 젤리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꽁지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정민님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곡난 남기고 갑니다. 습하고 조금 더운 날입니다. 햇살이 강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다 말다. 그래서 햇살이 막 강하게 쬐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후늦게는 고기 사러 가야 합니다. 오늘 거기는 오후늦게 비가 안 올까요? 네, 비가 언제 올지 모르니 나가실 때는 우산 꼭 챙겨서 다녀오시고요. 재민님 계속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네, 유스피어 그리고 첫사랑 아플러스의 곡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셔서 준비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신나는 시간 하시기 바래요.

공지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신청곡 나스로케님 다녀가 주셨어요. 온유의 저걸 뭐라고 읽어요? 오? 네. 영? 민호의 놓아줘, 태민의 안아줄래 신청해 주셨고요. 키범이는 그냥 뺐다고 해서 네, 키범이 노래에 멘트음으로 써봅니다. 할 말은 많은데 장시간 힘드실까봐 티 안 내고 잘 들어요 하셨어요. 목이 왜 자꾸 아픈지 모르겠어요. 방송 좀 오래만 하면 목이 자꾸 따끔따끔 거리네요. 감기가 오려고 그러나. 네, 신청하신 곡 세 곡 모두 준비했고요. 저는 노래 선곡해서 오도록 할게요. 4시부터는 우리 악마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거예요. 신청문란 열어두었으니까요. 신청문란 많이 다녀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잖아. 세소한 게 거슬려 자존감도 떨어져. 뭐 사람들이 말해 그만할 때 됐다고, 지칠 때가 됐다고, 끝까지 게 뭐라고.

진짜를 바보야. 책임감 좀 가져봐. 뱉은 말이 있잖아. 다 너를 위해서야. 감정 소모해봤자.

노래 몇 곡 준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네, 일어나면 여러분들 신청곡 전해드리러 올게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양마님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장시간 들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일, 모레 그리고 월요일까지 네, 젤리 이벤트 하니까요. 네, 오셔서 신청곡 하시고 신청곡만 전해드리더라도 신청곡 하시고 젤리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본인 업들도 하시고 네, 모아두셨다가 좋아하는 자키에게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고마웠어요.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 왔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네요. 제가 비를 무지무지 좋아하지만 요즘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와도 새벽에 왔다가 아침에 아니 점심에 개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비 오면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습한 날씨입니다. 제 습으로 돌려놓고 뽀송뽀송하게 되게 계시는 분들은 시원시원하게 계시고요. 또 근무하시는 분들은 네, 빗소리 들으면서 취해서 빗소리에 취해서 혼나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방송 우리 흑장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방송 너무너무 많이 하시죠? 네, 오늘도 장시간 방송하셨는데 네, 이따가 조금 쉬다가 6시에 다시 만납시다. 2시간 있다 또 만나요. 네, 저는 지금 출발해서 6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6시 생각도 못하고 쉬세요, 고생하셨어요 했더니 6시에 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뭘 쉬냐고 버럭 하시던데요. 네,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한호루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우리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데이트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악마 누나. 발라드 신청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신나는 노래 신청합니다. 잔잔한 곡은 제가 선곡으로 하겠습니다.

네, 작은 아이 퇴근하신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게요. 한 주가 후다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8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꼬미남님 비 오는데 안전운전 하시

네,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소나기 폭우가 몇 차례 내리네요. 반갑지 않아. 너무너무 반갑지 않아. 제가 있는 곳은 비가 내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외출할 건데요. 빗방울이 세차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기예보 보니까 지금 잠깐 소나기가 지나가나 봅니다. 한 5시 이후부터 밤 10시까지 소강상태라고는 하는데 그라운드가 많이 젖어 있으면 취소되겠죠. 두근반 이러고 있습니다. 최근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잠을 많이 자게 되네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잠을 많이 자나요? 보통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잠도 잘 안 오던데 우리 꽁치님은 반대인가 봅니다. 악마님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방송하시고요. 편하게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괜히 컨디션 안 좋은 날 건드렸다가 부동 튀니까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아요. 우리 꽁치님 옆으로 가면 안 되겠다. 우리 꽁치님 뭐 이렇게 했다가 불꽃 뛰면 어떡해. 네, 컨디션.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해주신 곡은 전해드렸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스마님 반갑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비가 와요. 우리들의 퇴근알람 악마님, 비가 오는 금요일 퇴근합니다. 퇴근길입니다. 습하고 꿉꿉하네요. 집에 가서 샤워해야겠습니다. 퇴근길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비 오는 날왜 이렇게 칼퇴근을 하시는 거야? 비도 오고 그랬어. 세주 한잔해야죠. 막걸리 한잔해야죠. 한 주의 피로를 금요일날 싹 풀어버려야죠. 빗소리와 함께. 주말까지 비 예보가 계속 있더라고요. 우리 필사마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네, 샤워 시원하게 하고요. 행복한 불금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마감선 올렸고요. 6시부터 7시까지 우리 읍장님께서 러쉬로 진행해 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7시부터 네, 우리 스타비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예요. 스타비님 마감선 올라오면 사연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분의 사연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잔잔하게 선곡으로 세곡 듣고 우리 정인이 엄마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우리 정인이 엄마 반갑습니다. 악마 언니 보고 싶었어요. 하루 못 봤는데 왜 이리 그립던지. 제 목소리가 그리운 건가요? 가봅시다가 그리운 건가요? 내일은 주말 또못 만나네요. 네, 헤어짐이 있으면 만남이 있다고들 하는데 그건 뻥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다음 주까지 참아야겠군요. 오늘 비는 덜 와서 다행이었어요. 저희는 비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데, 지금 잠시 소강 상태인가 봅니다. 아들 소아과 가고요. 저 이비인후과랑 피부과 가고요. 병원 투어했어요.

빨리 모자 얼른 감기 나았으면 좋겠어요를 모자? 뜬금포로 모자? 모자 쓰고 갔다 왔어요. 네, 우리 정인이 엄마, 그러게요. 감기가 오래 가죠? 잘 먹고 잘 쉬어야 감기도 빨리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쯤에 또 무리해버리면 그 감기가 더 머물러 있더라고요. 항상 건강이 최고입니다. 빨리 감기 났고요. 아이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고,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마지막 사연도 네, 댄스 그룹이네요. 걸그룹으로 올려주셨는데 이쯤에서 잔잔한 곡 듣고 오면 우리 기다렸던 나스럽겐요 화낼 것 같아서 연이어서 전해야겠어요. 우리 나스럽겐님이 무서워요. 불금은 크크크 치킨 아닙니다. 치킨 먹고 싶네. 퇴근 시간 기다리며 잘 들어요. 힘내세요. 비도 오고 그런데 우리 크크 치킨 한번 먹을까요? 보통 크크 하니까 치킨 체인점마다 유독 잘 팔리는 치킨들이 있잖아요. 보통 크크가 있는 반면에 치플링도 맛있어요. 치플링도 참 맛있는데 네. 많이 먹으면 느끼하다는 공통점이 둘다 있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오늘 시켜 먹어볼까요, 여러분? 생맥주에. 네, 우리 나스께님 퇴근 시간 충분히 하셨네요. 네, 퇴근하셨을 것 같으니까. 퇴근은 하셨을 것 같으니까 저녁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 주말도 잘 보냈다가 우리 월요일 날 데이트 합시다. 크크.

네, 올라온 사연 청곡들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남은 시간 선곡으로 해서 잔잔한 곡 전해드리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흑장미님의 러쉬 음악 들으면서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 네,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하면서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 안전운전하면서 저녁 먹으면 그렇죠. 안전운전하고 조심해서 귀가하고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주말 잘 쉬었다가 월요일 날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 하루 종일 하늘이 참 날이 많았죠.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또 한 번씩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고요. 우산을 챙겼다가 또 접었다가 오늘 하루 우산이 우리보다 더 바빴던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비 오는 날은 또 이런 재미가 있어요. 집에 들어와서 젖은 신발을 벗어놓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차 한 잔이나 시원한 음료 한 잔 손에 들고 아 이제 됐다 하는 그 순간 오늘 하루 고생한 나에게 주는 작은 휴식이죠. 비가 온다고 기분까지 축 처질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 저녁만큼은 빗소리를 배경 삼아서 신나는 노래, 좋은 이야기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옌나예요.

2026년 8월 28일입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 드림 콘서트 문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전방송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좋은 음악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흑장미님께 수고했어요. 잘 들었습니다. 인사 꼭 전해주시고요. 저는 바텀 이어받아서 7시부터 9시까지 함께하도록 할게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소개해드리면서 문도 활짝 열어둘게요. 인다이브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indive.show.kr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면 라이브 방송의 가요 카테고리 그리고 랭킹의 실시간 카테고리에서 한유로수 방송국을 만나실 수 있어요.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입장하신 여러분은 채팅방 중간 부분에 초록색 동그라미 버튼 누르셔서 희망하시는 음악과 좋은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아참 참고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한유로수 방송국은 가요방이라는 거 아시죠?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넉넉하게 담아주시면 되고요. 전문성을 띈 트로트나 힙합, 랩, 그리고 가사의 영어가 단 이상인 곡들, 트롯 가사의 음악이나 전시간에 송출된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가수의 음악은 딱 한 번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꼭 참고해주세요. 참 그리고 신청곡과 사연 올려주실 외부에 계신 여러분은요 신청곡 버튼 누르시고요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채팅방 놀러 오시면은 우리 한 번씩 인사 나눠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달려온 만큼 금요일 저녁 7시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신나게 즐겨도 좋죠. 그런데 오늘 사연의 주인공처럼 우리 필사모님처럼 이온음료까지 챙겨 놓으셨다면 선곡을 너무 얌전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우리 필사모님의 신청곡과 함께 하시면서 손뼉칠 준비, 어깨 흔들 준비, 기분 업 시킬 준비까지 함께 해주세요. 신나게 함께해요.

우리 성인의 추억님 오셨어요. 아, 예나 누나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고 누나의 드림 콘서트 본방 사수하러 왔어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상태가 안 좋아요. 내일은 토요일이지만 저는 출근한답니다. 방송 잘 들을게요. 배달콜이 없을 땐 좀 누워있어야겠어요. 신청곡은 잔잔한 발라드 노래로 신청할게요. 중복될 때는 누나의 선곡으로 대체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출근하셨구나. 일찍 퇴근하고 바로 본방 사수하러 와주셨다니 저는 너무너무 반가운데요. 그런데 컨디션이 쥐약이라니 거기에 벌써 배달콜이 세 번째래요. 특히나 약간의 졸음 배달의 기운이 있으시대요. 콜이 없을 때는 정말 잠깐이라도 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졸음이 몰려오면 무리해서 움직이지 마시고요. 배달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오늘은 금요일 밤이고 다른 분들은 주말 생각에 들썩있을 시간이지만 내일도 출근하셔야 한다니 마음이 짠한 거 있죠. 근데 비밀인데요. 저도 내일 출근해요. 그래도 이렇게 잠깐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음악 들으면서 숨 한번 크게 돌리고 그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해주신 노래요. 오늘 컨디션에 딱 맞는 곡으로 신청하셨네요. 희망하신 음악 이승기의 삭제, ST워너비의 가슴 뛰도록, 그리고 김장훈의 햇살 좋은 날. 배달골보다 중요한 건 안전. 졸음이 느껴진다 싶으면 꼭 쉬어가세요. 알았죠? 오늘 하루도 새벽부터 정말 고생 많았어요. 토닥토닥.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다음 사연은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전해주셨어요. 예다 언니, 저 왔어요, 왔어. 드림 콘서트 들으러 왔어요. 첫 번째 줄에 앉아있어요. 저는 아들이랑 제 병원 투어를 하고 왔어요. 이놈의 비염은 왜 이리 한다는 건지 모자가 쌍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3주가 넘었고요. 저는 2주가 된 듯해요. 예다 언니 목소리 들으면서 아픔을 달래봅니다. 내일은 주말이네요. 주말 잘 보내세요. 오늘도 첫 번째 줄에 착석 완료. 채팅방 봤더니 인사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아드님이랑 같이 병원 투어를 하고 오셨구나. 아드님은 벌써 3주, 그리고 우리 정인이 엄마님도 2주째. 아이고, 이놈의 비염 저도 가지고 있지만 언제쯤 저 이제 갈게요 하고 사라질까요? 엄마도 고생, 아들도 고생.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도 병원 다녀오셨으니까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쉬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아프실 때 제 목소리가 위로가 그래도 된다니 오히려 고맙네요. 오늘 신청곡 보니까요. 아픈 사람 만나 싶을 정도로 선곡이 신나는 곡이었네요. 위너의 끼부리지 마, 이어서 워너원의 에너제틱, 그리고 틴탑이 부르는 긴 생머리 그녀까지. 이 정도면 비염도 잠깐 놀라서 여기는 내가 있을 분위기가 아닌데 하고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첫 번째 줄에서 편안하게 즐겨주시고요. 내일 주말에는 아드님과 함께 푹 쉬면서 몸도 마음도 조금씩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주말의 시작, 오늘 저녁은 신나게 함께해주세요.

노랫말 언제나 들어도 참 좋아요. 기억해요. 언제라도 그대 곁에 머무는 멜로디. 행복을 노래해. 한우로소와 함께해요. 이 로고송은 제가 2부 시작할 때 항상 틀어드리는 곡인데 혹시 기억하고 계셨나요? 2부를 알리는 로고송과 함께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쭉 우리 꽁치님 오셨어요. 예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습기 때문에 창문을 닫고 대기하고 있는데요. 집이 찜통이 된 듯한 느낌이네요. 시원한 음료가 땡기는 거 있죠. 예나님 오늘도 즐겁고 해피하게 방송하시고요. 편안하고 긴 휴식의 시간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오늘처럼 습도가 높은 날에는 창문을 열어놓자니 습기가 들어오고 닫아놓자니 집안이 금세 찜통처럼 변하죠. 에어컨을 켜도 왜 괜히 바닥까지 눅눅한 것 같고 이럴 때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얼음 동동 띄운 시원한 음료 한 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마실 게 없으면 그 순간부터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더위와 숲길 속에서도 드림 콘서트 찾아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네요. 시원한 음료 얼른 찾아오세요. 오늘의 신청곡 전해주셨어요. 조간 후에 다시 내게로 돌아와 권인아의 사랑이 사랑을. 최재훈의 목소리 또 오랜만에 듣네요. 사랑하지만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촉촉해지는 노래들이네요. 바깥 공기는 습기로 가득하지만 음악만큼은 시원하게 마음을 적셔드릴게요. 시원한 음료 한잔 준비하시고요. 오늘 하루 쌓인 피로도 잠시 내려놓으세요.

안녕하세요, 누나. 우리 나스럽게 왔습니다. 누나, 할 말은 많은데요. 한잔했더니 졸리네요. 힘내봐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말은 많은데 한잔했더니 졸리시다고요? 그럴 때 있죠. 술 한잔 들어가면 갑자기 세상 진지하게 하고 싶은 말이 머릿속에서는 한 10가지쯤 떠오르는데 막상 입을 열려고 하면 뭐였더라? 하다가 한품부터 나오고요. 오늘은 그래도 여기까지 찾아오셨으니 정신 바짝 들 수 있도록 신청곡 전해드려야겠어요. 시크릿 넘버의 호디스, 그리고 위클리의 지그재그, 시그니처 아리송까지 이 노래들 좀 들으시면 졸음이 조금 달아나지 않을까요? 하지만 너무 억지로 거기지는 마요. 한잔 하셨다면 안전하게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은 예다 목소리와 음악 들으면서 눈이 스르르 감기면 그냥 편안하게 주무셔도 괜찮아요. 할 말은 다음에 천천히 해주세요. 오늘은 일단 힘내봐요.

신청국가 사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은 우리 리디오님께서 전해주셨어요. 예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지막 출근하는 제 마음의 표현이라도 하는 듯 새벽부터 비가 오다가 해가 쨍쨍하다가 비 오다가 날씨가 나빴다 좋았다 하네요. 다음주 목요일까지 일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전화와서 오늘까지 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렇게 좀 자유로운 백수가 되었어요. 다음일 연락 올 때까지 프리함을 즐길 예정이랍니다. 예나님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굿밤이에요. 새벽에는 비가 내렸다 해가 쨍쨍하고 또 비가 내렸다 다시 맑아지고 마지막 출근 날에 마음도 아쉽다가 시원섭섭하다가 아싸 이제 자유다 했다가 또 살짝 걱정도 되고 참 여러가지 감정이 오가는 날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자유로운 백수라는 표현이 너무 좋네요. 당분간은 알람소리에서 해방, 출근 준비에서 해방, 오늘 몇 시까지 가야 하지 하는 생각에서도 해방.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으니까 다음 일 연락 올 때까지는 죄책감 없이 마음껏 프리함을 즐기셔도 됩니다. 늦잠도 한번 실컷 주무시고요. 평일 낮에는 커피 한 잔도 여유롭게 마셔보고 평소에는 이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도 하나씩 해보세요. 오늘까지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잠깐의 자유시간 마음껏 즐기시고요. 좋은 기회도 꼭 찾아오시길 바랄게요.

우리 예나 언니다. 예나 언니라고 불러주실 분 딱 한 명. 우리 아이 언니가 왔네요. 안녕하세요. 언니, 오늘은 불금. 저녁 7시 방송으로 오셨네요. 무지 반갑습니다. 저요? 이제 드디어 내일 태어납니다. 아싸! 그렇게 좋은가 봐요. 비가 와서 태어날 때 비 맞는 건 아닌가 싶은데 비는 와도 적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병실에 계신 어머님들이랑 많이 친해졌는데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일상으로의 복귀라 좋은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언니, 남은 하루도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세요. 방송 수고하세요.

내일 드디어 퇴원하신대요. 어우, 얼마나 좋은지. 아싸, 이 말이 오늘 사연에서 제일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비가 계속 내려서 내일 퇴원할 때는 비 맞을까봐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부터 날씨한테 살짝 쿵 부탁해 볼게요. 날씨야, 우리 아연이 퇴원하는 날만큼은 비 조금만 내려주면 안 될까? 병원에 있는 동안 또 어머님들과 많이 친해졌다고 하니까 막상 나가려고 하면 마음이 짠할 것 같아요. 매일 얼굴 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서로 안부 묻고 거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정이 들잖아요. 그래서 태원이 기쁘면서도 헤어지는 게 아쉽다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병실에서 인연은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시고 앞으로는 병원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무사히 퇴원하는 거 진심으로 언니가 축하드리고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신 것도 환영해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날 드림 콘서트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참 여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비가 왔다가 해가 쨍쨍해지기도 하고 창문을 닫아놓으니 집안이 찜통처럼 덥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새벽부터 출근하고 퇴근한 뒤에도 드림 콘서트를 찾아와 주신 분. 내일도 출근해야 하지만 잠깐이라도 음악 들으며 쉬어가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비염 때문에 아드님과 함께 병원 투어를 다녀오신 분도 계셨고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라며 이제 자유로운 백수가 되어 당분간은 그 프리함을 마음껏 즐기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 드디어 퇴원한다는 아연님의 소식까지. 생각해보면 오늘 사연 속에 우리의 하루가 참 많이 담겨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지쳐있었고 누군가는 아팠고 또 다른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 앞에 서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금요일 밤을 신나게 즐기러 드림 콘서트 첫 줄에 앉아계셨죠. 각자의 하루는 달랐지만 이 시간만큼은 같은 음악을 들으며 함께 웃고 서로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오늘

조금 힘드셨다면 그래도 나 오늘 잘 버텼다 한마디 꼭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더우면 시원한 음료를 한 잔 마시고 힘들면 잠깐 쉬어가시면 돼요. 우리 인생도 날씨처럼 매일 맑을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다음 방송 스타비님과 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빠이빠이. 예나였어요.

우리는 흔히 큰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큰 집, 큰 차, 큰 성공.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가끔은 정반대인 것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보석들은 손바닥보다도 훨씬 작고요. 요즘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도 점점 더 작고 가볍고 휴대하기 편하게 만들어집니다. 생각해보면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건넨 짧은 한마디, 살짝 지어 보인 미소. 바쁜 와중에도 챙겨준 작은 간식 하나. 오늘 괜찮았어? 하고 물어봐주는 짧은 안부. 크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이런 것들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어쩌면 작은 것의 좋은 점은 부담스럽지 않게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큰 행복은 기다려야 할 때가 많지만 작은 행복은 마음만 먹으면 오늘 하루에도 몇 번씩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커다란 행복 하나를 기다리느라 오늘 내 곁에 놓여있는 작은 행복들을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행복까지 음악에 담아 전해드릴 저는 스탑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예나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을 넉넉하게 주시고요.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팝이나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9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릭

오늘 근무 다녀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발할 때, 그리고 또 돌아오는 길에 멘트도 쓰고 음악도 선곡하고 했습니다. 오늘이 평일이더라고요. 저는 원래 근무가 일요일에만 있었기 때문에 평일이란 시간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평일에는 차가 조금 더 있더라고요. 주말에는 일요일에는 차가 35분에 한 대, 뭐 이렇게 있다면 15분을 기다리고 탈수 있어서 오늘 그래도 좀 그나마 좀 빨리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이 금요일 밤 설레는 마음으로 오, 소리가 되게 큰데요? 제 옥탑방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층인데 저 소리가 15층까지 들려온다는 게 신기하네요. 너무 더워서 차마 문은 못 닫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근무를 하고서 그리고 또 약간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좀 기운이 없는 목소리지만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자마님 안녕하세요. 저는 간만에 선풍기 에어컨 없는 시원함을 느껴본 하루였습니다. 정말 간만에 비가 와서요. 지금도 장대비처럼 왔다가 잦아들기를 반복 중입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더위가 한풀 꺾인다고는 하는데, 과연? 비 오는 밤 타비님 방송에 오늘도 홀릭 되어봅니다 하셨어요. 데니스 프로젝트의 땡땡이 치던 날,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그리고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피사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근무할 때 방송 부스에만 있어서 에어컨을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반복했어요. 끄면 덥고 키면 춥고 부스가 되게 작기 때문에 공기를 또 정화를 한 번씩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면 방송이 들어오면 문을 닫고 방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었다가 에어컨을 켰다가 문을 닫았다가 에어컨을 껐다가 무한 반복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도 오늘이 금요일이라서요. 일요일보다는 방송이 조금 적은 편이어서 좀 널널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인이 엄마님, 나는 덥던데 하셨습니다. 네, 오늘 네, 비가 와도 후텁지근하니 많이 더웠어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타고 사랑이란 그네는 멈췄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기차 타고

박지훈의 갤러리 하이라이트 불어온다 B2B 비밀 꽁치님의 신청곡을 함께했습니다. 확실히 시원한 음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네요.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좋습니다. 조금만 더 대기하다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아침에 밥하고 계란 고구마를 쪄야 합니다. 보통 때와는 다른 게요. 국은 데우지 않아도 돼요. 아무튼 오늘도 감사하고요. 즐겁고 신나는 밤 시간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집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있는 모조리 다 끄집어 내놓고 거실에다가 쫙 뿌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 방을 하나씩 지금 채우고 있는데 가구를 넣는데요. 제가 이 가구를 뭐 책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조립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립을 한 상태로 그 문을 나가려고 하니까 걸려서 안 나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를 이쪽으로 비틀었다가 또 저쪽으로 비틀었다가 그리고 저희 딸아이한테 소민아 이거 좀 어떻게 해봐 하면서 둘이 열심히 짐을 날랐는데요. 손이 막 손목이 너무 아파요. 아프기도 하고 피곤합니다. 네, 잠을 제대로 못 잤고요. 그리고 노동을 하니까요. 그 쿠팡 있잖아요. 쿠팡 일용직으로 일한 기분이에요. 짐을 얼마나 많이 날랐는지. 네, 허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비몽사몽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요. 몸무게가 2kg가 빠진 거 있죠. 네, 그래서 감사하네요 하면서 계속 오늘 밤에도 네 짐을 날라보려고 합니다. 정리를 좀 잘 해놓으면 마음도 안정되고 그리고 좀 더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미루고 미뤘던 것들을 네 버리고 있는데요. 버려도 계속 버릴 것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정리하다 보면 언젠간 정돈이 되겠죠?

수요일은 산부인과에 다녀왔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산부인과 가기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치료가 난이도 있는 과정이 아니라서 그나마 마음이 좀 편했어요. 남은 시간도 잘 듣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은지님의 신청곡으로 케이윌의 사랑까진 안 돼요, 윤종신의 존니, 그리고 여은의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함께 해봤습니다. 사실 그 다른 병원은 둘째치고 산부인과에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진짜 건강을 위해서는, 검사를 위해서는 다녀야 되더라고요. 아, 참 이름을 좀 어떻게 다르게 바꿔야 되나? 그래도 괜찮으신 거죠, 은지님? 신청곡 잘 들어갔습니다. 퇴근하고 씻고 밥 먹고 소화시킬 겸 엄마랑 걸어서 마트 다녀왔습니다. 리디우님께서요. 혹시나 해서 우산 하나 들고 사부작 걸어갔는데요. 장을 다 보고 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엄청 오는 거 있죠? 바람까지 불어서 이거는 우산에 쓴 건지 안 쓴 건지 짐도 사람도 홀딱 젖어버렸습니다. 짐 정리하고 샤워 한 번 더 하고 방송 듣고 놀다가 아, 아까부터 먹어야지 했던 야식 핫도그에 자두에이드 한 잔 하면서 방송 잘 듣습니다 하셨어요. 와, 정말 그 시원함과 상큼함이 어우러지는 그런 밤이네요. 저도 샤워하고 먹고 싶네요. 도요한의 늦은 안부, 태댕 너라서 좋아, 그리고 김세정의 마이 시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여름이고 또 비 오는 날은 이렇게 끈적끈적한데요. 샤워하고 나서의 그 상쾌함이 아마도 마음을 그리고 내 몸을 좀 나른하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음악과 함께 꿈나라로 가셔야겠어요.

함께하는 지금 시각 오후 10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이번 달은요 31일까지 게다가 31일이 월요일입니다. 엄청 꽉 차있는 그런 달인 것 같아요. 저는 8월 31일부터 주르륵 수업이 계속 잡혀있는데요. 제가 오늘 달력을 체크를 했는데 와 정말 수요일과 금요일을 빼고서는 몽땅 다 출근인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일을 하면 떼돈 벌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150만 원이 안 되는 거 있죠. 나 진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도 200만 원 받는 게 쉽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서글펐어요. 내가 얼만큼 더 일을 해야 안정적으로 고정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걸까 하면서요. 9월 달까지만 그렇게 일이 있고요. 10월부터는 다시 면접 코칭을 하지 않거든요. 10월부터는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야 되나 또 열심히 머리를 굴려봐야겠습니다. 나스럽게님 ST127의 내일의 나에게 스트레이키즈의 말할 수 없는 비밀 엔플라잉의 소버 신청해 주셨어요. 잘 듣다가 잘게요 하셨는데요.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저 며칠 전에 메밀소바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신청곡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몸이 끈적끈적했습니다. 아들이 체온이 높으니까 저도 덩달아서 더운 거 있죠. 그래도 진료 금방금방 다 보고 운 좋게 버스도 바로 오고 무사히 집에 왔습니다. 도착 전 에어컨 돌아가게 하는 센스는 기본이고요. 집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천국에 온것 같았어요. 내일부터 주말인데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하셨습니다. 네, 저도 오늘 뭔가 좀 횡재한 느낌이었어요. 네, 지하철에 자리가 금방 나가지고 평소 같으면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서서 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자리가 그래도 빨리 나서 네, 좀 편안하게 그렇게 출퇴근을 했습니다. 어찌나 좋던지. 눈앞에 보이는 어르신분들은 네, 제가 그냥 좀눈 감았습니다. 자리 양보 안 하고 첫판 깔고 앉아서 왔어요. 아, 저도 고단하더라고요. 평소에는 네, 제가 또 양보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아, 요즘은 쉽지가 않아요. 정인이 엄마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해주세요.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씩,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트로트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나니님 앞으로, 다음 방송 나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0: 공항 출구 게이트 앞 그녀는 캐리어를 세워두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 나 갈게. 자주 연락하자.
1: 어, 그래. 잘 가.
0: 그녀가 돌아서서 게이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고 싶었던 말은 여전히 한 번도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였다. 결국 못했다. 3년 동안 연습한 그 한마디를. 나는 끝까지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하다가 결국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삼켜버렸다. 이 마음은 아마 오래 낫지 않을 거다. 마치 감기처럼. 그리고 이제는 다시 말할 기회조차 없다. 사랑을 음악으로 정의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하다가 정작 하고 싶었던 한마디는 끝내 삼켜버립니다. 그 마음은 감기처럼 쉽게 낫지 않고 그 사람 곁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바람은 고백 한번 못해본 채 그리움만 남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아직 못 닿은 말 한마디 품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스타비의 가요홀릭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많이 지치고 힘든 그런 금요일이었는데요. 또 주말 동안에 열심히 충전을 해서 8월 마지막 주도 그리고 9월도 신나게 달려봐야겠습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나니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한으로서 안에서 가요홀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아노로수 24 난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8월 참 무더운 한 달이었는데요. 이제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이제 8월 마지막이 얼마 안 남았어요. 딱 3일 정도 남았죠. 예, 여러분들 뭐 마무리 잘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9월 또 많이 바쁠 거예요. 추석 명절도 끼어서 예, 9월도 잘 보내시기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출발해서 1시까지 함께 할 거고요. 좀 전까지 고생해 주신 우리 스타비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엘 가요 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을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들로 선곡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가수의 노래는 한 번만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신청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샤방샤방한 우리 꼬미남님. 소소한 고민이 있습니다. 콩이요. 쇼파에 누워있으면 콩이가 배 위에 올라옵니다. 분명히 에어컨을 켰는데 더워요. 쿵쿵쿵. 아야, 아야, 아파. 그리고 잘 때도 같이 잡니다. 콩이 새끼 때부터 같이 자서 그런지 따로 안 자려고 합니다. 따로 자려고 하면 엄청 짖어요. 여름에는 이게 힘들어요. 더워요.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파이팅 하셨는데 여름에는 힘들어도 겨울에는 좋지 않을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날도 선선해지고 또 금방 또 추워질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콩이 서운하겠다. 콩이가 들으면 자기는 아빠가 좋아서 그러는 건데 찜! 이럴 거예요. 아마 삐져서 더 아빠한테 아빠 힘들게 매달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윈터의 여름의 속도, 김창렬과 김창렬의 학시, 그리고 이석훈, 이준, 딘딘이 부르는 109 함께하겠습니다. 한 주도 고마웠어요.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우리 리디유님. 나년이 안녕하세요. 내일은 조금 늦장을 부려도 돼서 조금 더 놀다 자볼까 해요. 언니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여름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게요.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여름 감기는 뭐도 안 걸린다는데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은데 우리 리디유님은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본 지 좀 됐어요.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늦은 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9월도 기분 좋게 시작하시기 바랄게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올해 가기 전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이무진의 청춘 만화 태댕의 감정 쓰레기통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우로서 24 나니엘 가요 비타민, 우리 리디유님의 신청곡 태댕의 감정 쓰레기통.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게 있으면 정말 기분 나쁜 거, 화나는 거, 온갖 그 고민거리 뭐 이런 거를 다 이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은 좀 뭐랄까 좀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것도 쓸데없이 감정 소모 안 하고 진짜 사람이 만만해 보이니까 아 나한테 저러는구나 이런 거를 자꾸 깨달을 때면 정말 가서 부셔버리고 싶다 뭐 이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다 이 감정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은 범죄 이런 것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면은 경찰이 할 일이 없겠죠? 예, 아무튼 우리 얌얌 사운드의 나 너 좋아해도 돼, 옥주영과 S워너비 티아라가 부릅니다. 페이지 1 피아노의 오렌지 향기 속으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김 부장님 반갑습니다. 신청하신 노래 틴탑의 저요? 긴 생머리 그녀 쿠르티스의 레드레스 아니 레드레드 시스타의 와울 이렇게 세 곡 주셨어요. 오늘도 많이 힘드셨죠? 손님 없어서 고생하셨죠? 토닥토닥 해줄게요. 궁뎅이 토닥토닥 곤장으로 제가 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오늘부터 이벤트를 하네요. 신청란 가셔서 신청 후 남기시고 젤리 하나씩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12시 지나서 이벤이 시작됐어요. 8월 31일까지일 것 같아요. 제 느낌상 맞나? 31일 월요일까지고요. 하루에 6개까지는 받을 수 있대요. 예, 그리고 신청란 올리시고 젤리 받기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란은 우리 이쁜 행복하자님 다녀가셨어요. 신청해요 하시면서요.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행복하자님이 옆에 있어서 이번 한 주도 잘 버틸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김종국의 이 사람이다. 2M의 너도 나처럼 바이브에 미어도 다시 한번 이렇게 세 곡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8월 한 달도 예 날도 더운데 늦은 밤까지 고생 많았어요.

주시면 더 잘 기억할 것 같은데요. 주호의 내가 어떻게 널 잊고 살아, 제 여름이 부르는 하고 싶은 말, 제 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며 이렇게 세 곡 주셨어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시간 되시면 자주 뵙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나니언니 안녕하세요. 듣고 싶은 곡이 있어서 올려보아요. 남은 시간도 잘 들어요 하시면서 우리 이쁜 은지님 다녀가셨어요. 우리 은지님 어디 가셨어요? 왜 안 보여요? 지금 밖에서 듣고 계신가 봐요. 튕기셨나? 아무튼 듣고 계실 거라 믿고요. 나오미의 You Are My Everything, 유엔의 파도 두 곡 준비할게요. 그 전에 우리 돌콩님의 신청곡 예, 먼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위에는 파도는 제가 좀 빠른 노래라서 조금 뒤로 미룰게요. 반갑습니다. 잘 도착해서 방금 마사지 받고 청취 모두 들어왔어요. 현재 시각은 11시 14분, 11시 14분 해외에서 대장님 방송을 들으니 매우 행복합니다. 요 하셨어요. 예. 해외에서 곤장 맞는 기분은 어떠세요? 행복하시죠? 너무너무 행복하죠? 날씨가 좀 안 좋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4박 6일이냐 3박 5일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더니 예, 지금 날씨가 너무 좋대요. 아, 나도 마사지 받고 싶다. 우리 똘똘똘똘똘콩님의 예 돌콩님이 아닌 똘콩님의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예, 감사드리고요. 오렌지 카라멜의 아잉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고요. 즐겁고 행복한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요. 8월 마지막 잘 마무리하시고요. 기분 좋게 9월에 만나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감사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9월도 잘 부탁드릴게요. 자, 8월의 마지막 쇼터문

이렇게 잠시만